요 땅고 다오 나로 락감이랭고 가누마핀가로 브르카인마 다오 나로 당 락감 나빠오이 북막나마나 바프로 요르고와라 이리차가 도와 바나노 요르고 마니카이미 오 바나노 요르고 마니카이뱅이야 미야만 뮤직도 약가 니네야 나잉아 위인 Maria Gadu and Appling Godambal, Yolo Radio Li. Mananing a Riraka Daptuman Jinal, Studio Nga. Tango Studio, Malmalingo Bookmako, Yolo. A Billingakam, Yolo Benano, Yindijal, Nunara are recording me, Nali, Tape Li Blang Nali. Ring him up, Yolo Radio Li. Manganaparo, Nuning, Kunga in, a recording Nungo, Manikai. Or do you an apple with dumbbell? You already early. Nolan Burley. An apart of recording Nuning, Nungo Manikai, Oben Rajal, Nunaro Manikai when the recording Nungoe, Gangaeta, Nungo Yumurko, Yalmo at Mio, Canunobena, Manikai Minuno, Music to Bang Nuno Brunera, Pilana Yogita, Yogibuto, Maria Gadoya, an apart of recording, Nunay Rakai, Nungo Music. Pilihnya anak pelajar dengan tahu nilai kongetan, bukmak koyolmu. Panjang nono jal, yolmu manikai.